0: 수 아우더머이머.
1: To be homeless, vampire DJ, then
2: Dutch Sabah BFM.
3: Kosohin baan, boss, kadazan.
1: Boycott,
3: ginasin.